0: 카카.
1: 20분 전에 신53군이 진공을 시작해 10분간 모는 폭파의 후에 우리 군 우역을 돌파시 사역의 포헨진도 점령했다. 쿠미코, 이따가 아니까. 딘샤오 시작해 이라케바 딘유샤오 시작해 코나이토.
0: 申し訳ありません。買いかぶっていたようです。まさかこんなに薄情と。
1: いくら密偵の花だからといって、むやみに一将軍の責任感などを押し量るな。やつは名将、娘なんかのために勝機を逃さない。認めねばならん。丁勇者は傑出した将軍だ。ドンシャオファン、のぼせ上がるな。